0: 아름다운 다른 게 와하겠다 한번 탔어.
1: 콤메 안가르도 해결해결도 에가르 잘 스튜디오에 나가고군.
2: 거네 니자무게 했기다가 고르해야게 다우라나 보무게 했구매다.
3: 이라 이루게 니자무가 힘이네 고르하다가 한두다가 코멘트다가 아디 이라 캐리가와 다리탕 힘이네니 보루 고르하나 누워다 갤럭시에게 미 고르하나 에게 마르커스게 와샤야긴 다투르쿠레 수르다 니자무 하박 드레가 바키 두에이에가 바키 디마야칸 힝가 힝가
4: Makhlukuna deva fava niyumittauga eklebe sirruta.
5: Suratul Alaqe faswana ayatuga mang Allah wahi kura vafava basfurge maanayi. Insana nudan nakanta enayang ekalange unganna vaadevi.
2: Sainsi hoduntaka a ijaduta kirit kuru anu galiga.
6: Guruana Science.
5: Kombe angkara dua hek kehendun angkat itu dihuka.
2: Repeat berasa itu hoga mendro amburai kejahar, adi honir dua hoga rosi hagat itu dihuka.
7: Inhasa terstek 69 kilohertz medium wave, adi 89 megahertz FM band. Hama ikani divihraja gadum.
8: Angadi. Unggah nadi, moni foy filuah di nomoga.
9: Tedu beri kamaiko,
8: eku beri kamaiko.
9: Eroves, miharoves, rayitunna emme gatuga. Divehraatche ke adu.
8: Engha satrste ka 40 kilohertz medium wave, 80 megahertz FM band.